0: 나는 원한가 가요니 깡비가 기승간 빠르상 나의 뱀을 나불러
1: 사바리타 아뚝뚝한 아이돌 고앙 IFM
2: 93.9 Oras na sa panihapon! Oras na saan para kami paminawon!
3: Gabi na ay!
2: Gabi na ay!
4: IFM. Ang chikadorang sexy, Idol Chixie.